0: 我们这儿有一个姑娘呢，
1: 楚玉和焦引过来了，你们赶快准备准备。
2: 哎呀，我们早就准备好了。
3: 隐蔽，走！
4: 哎，隐蔽。
5: 老四，大嫂呢？
6: 大嫂一个人去追罗六姑了。
5: 坏了，大嫂中了熊啸天和罗六姑的圈套。
7: 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